0: 나 잡아요.
1: 잡아.
2: 시고 아수군.
3: 대가냐 호환 시고 아숙 가나 이가 부루.
1: 야.
3: 맞죠. 라는 비만.
1: 아디오.
3: 헛. 요. 이어다. 헛. 오. 헛. 헛.
1: 야.
2: 무슨 일 누구 그래?
1: 그냥 이래 기도 내 마음.
3: 우랑. 아유.
2: 아.
3: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